때 참 어리석었네요. 참 너무 몰랐어. 야, 내가 이렇게 안 따라가면 찾으러 오겠지. 생각은 그걸 했어. 그리고 그냥 자버렸어. 안 찾아왔어.